0: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람 다 그치 I'm not my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는 이유인지
1: 9 of 8 shit